0: 빵, 빵.
1: 너라, 너라, 잘 나가.
0: 오빠,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, 사사에. 그래싱 뿐, 뭐든 깡갱, 깡갱.
0: 아람, 오빠, 백궁. 오빠, 뭉수, 싱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까 가랭갈이 빼트로. 사니끼네, 블론조, 뜬도꼬. 뜬 와룽 너퍼 미니마켓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이 기 R E S 디보초 그리스 바이얼만이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녀켄 기 아르꽃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감방 lan aman.
1: Walah, datas titik keris pusaka giten.
0: Dudu bagung.
1: Walah, gipun, nek ngeten kulo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o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